0: 그만 믿어! 바람이 안 아프라 하리! 헤이!
1: 鬼子挖开了两个，等着鬼子把地道一节一节全挖完了，但又天大的本事也施展不开，怎么办？
2: 走，到灶口看看去。